0: 다
1: 히
0: 하라
1: 이어도 사나
0: 이어도 사나
1: 쳐라 쳐라
0: 쳐라 쳐라
1: 한목지어
0: 한목지어
1: 어서나 가자
0: 어서나 가자
1: 이어도 사나
0: 이어도 사나
1: 우리 엄마
0: 우리
1: 날날 저게 가시나무
0: 가시나무

0: 헌적혀서
1: 자연적혀서
0: 앞을 사자
1: 앞을 사자
0: 이어도 사나
1: 이어도 사나
0: 가민가고
1: 가민가고
0: 말면 말지 초신을 신고 시집을 가리 이어도 사나
1: 이어도 사나
0: 쳐라 쳐라
1: 쳐라 쳐라
0: 잘도 한다
1: 잘도 한다
0: 이어도 사나

0: 지면 부산항 고에 철도병안
1: 철도병안
0: 어찔서냐
1: 어찔서냐
0: 유변두레 끊어지면 부산항 고에 남중전이 어찔서냐
1: 어찔서냐
0: 이어도 사나
1: 이어도 사나
0: 철아 철아
1: 철아 철아
0: 넘어야 간다
1: 넘어야